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중압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무게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결정을 하기 전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러빔 피처링 한부영의 하나님의 시간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9시 8분 지금 9초 지나고 있는데 오전 10시까지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1512번님도 와주셨고요. 0005번님도 출첵. 집에서 잘한다 잘한다 아우 예뻐 이 소리 많이 못 듣고 마음 둘 곳 없던 어린이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내면 다 이겨내고 지나가더라고요 라고 어떤 분의 얘기실까요? 예, 굉장히 멋지게 훌륭하게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강하고. 하늘소망님 오늘따라 선곡 제 마음을 타치해주네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이은실님, 8년간의 직장생활 퇴직하고 지금 여기 필그림하우스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며 잠깐의 휴식 가져봅니다. 약간의 쉼표. 예, 그죠? 필그림하우스 여기 되게 막 평화롭고 조용하고 사색하기 좋고 그런 그 공간 아닌가요? 잘 다녀오십시오. 요셉의 꿈님, 오늘 포항 출장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no problem 아닐까요? 오늘도 no problem. 아, 문제 없.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의 노래였나? 나는 문제 없어. 피아월십의 이 곡 듣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드 뷰티풀 러브 들었고요. 손경민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피어월십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덕분에 좋아요님께서 1월에 취업 면접 본다고 글 썼는데 훈디가 소개해줬거든요. 어느새 내일 모레 네 번째 월급 받는 날 짜란 일터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5살 쌍둥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네 번째 월급이면 넉 달 동안 넉 달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잘 안착했다고 봐도 되겠죠. 적응도 끝나고 너무 잘 됐습니다. 5살 또 우리 두 아이도 아프지 않고 아기곰 엄마님께서는 저도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좀 마음이 어려운데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메시지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광야를 지나며 희수일 곡 듣고 싶어요. 청하신 곡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우리 5210번으로 청하신 곡도 이어서 나눕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스승과 제자가 가난한 오두막에 묵었습니다. 그 집은 암소 한 마리의 우유에 의지해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저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괴로웠지만 스승의 명을 따랐습니다. 몇 년 후 다시 그곳을 찾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오두막 대신 풍요로운 저택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소가 죽자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암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낡은 습관들입니다. 암소에 안주하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상실과 멈춤은 어쩌면 무용한 암소를 떠나보래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빈자리라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남궁송옥 아브라함이었고요. 김도현 송영주 오직 주만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내 인생의 암소를 던져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정구지 찌짐님께서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과 통하네요. 완전 신기. 6530번님도 아 저희 목사님 설교하셨던 주제예요. 소의 여물통은 곧 밥줄인데 이걸 엎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라고 또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나눴고요. 9시 44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생일 축하하고. 우리 따님의 생일 축하하고 정말 이쁜 천사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5210번으로 오늘은 50번째 제 생일 자축합니다. 오늘 생일상 셀프로 차려서 먹고 출근하는데요. 이미호 화이팅이야.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미용님 자축사연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깡은주님께서 예쁜 딸 채연아 생일 축하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너의 모습 대견해 잘될 거야 화이팅 사랑한다. 우리 채연님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0491번으로 오늘은 우리 딸내미의 생일이에요. 딸아, 내년엔 이쁘고 건강한 천사가 꼭 찾아올 거야. 지금 힘들지만

조시아의 생일 축하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참 마음이 순해지고 그 뭔가 가득 차는 참 좋은 축복의 찬양이죠. 조수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두 시간 함께 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소공회에서

주찬양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이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이어봤습니다. 전해드린 찬양 이 곡 너무 좋아요.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만세하는 레인이를 보내주시면서 엄지척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드리는 선곡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해마다 이렇게 방송되는 방송 횟수 또 좋아요 횟수로 특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곡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눔의 행복이겠죠. 평생 감사님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나누는 행복이 되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하셔서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함께 부르는 참 멋진 곡이죠. 나눔의 미학. 제목도 참 멋있어요. 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눔의 미학 함께 보시고요. 사랑님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찬양 들으며 넝쿨 장미가 예쁜 공원에 놀러 가려고 김밥 쌉니다. 오늘따라 평안한 삶이 더 감사하네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써주셨어요. 찐파랑님 열심히 일하며 귀로 들을게요. 정구지찜 찌짐 아 이거 항상 헷갈려요. 정구지 찌짐님께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샬롬 하셔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오늘 어제 생긴 밴드 찬양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어제 생긴 밴드의 참 아름다워라 줄라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나눔의 미학 신청곡 이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님께서 와주셔서 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였구나. 결국엔 주님이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찬양으로 이어뵀습니다. 이춘수님 예전에 면허 땄다고 자랑했었는데 다섯 번 운전해보고 아, 두 번을 그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시면 네 아무래도 그 운전을 하시길 어떡해요. 남편에게서 운전 금지를 받고 지금은 도보로 다닙니다. 운전의 갈망에. 아, 그렇죠. 예, 면허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항상 그 초보에게는 그렇지만 조심하셨어야지 될 텐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선은 좀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다가 띄엄띄엄 남편분께 한번 좀 옆에서 좀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걷다가 목마르실 때 들어와서 달달하게 커피 한잔 교환하시라고 커피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사임당님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 나눠주셔서 사임당이라는 이 이름에 갑자기 그 강릉의 사임당 연수원 수련원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복 입고 3박 4일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 여성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배웠었던 아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영의 마이 지저스 유리정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 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춘수님 감기 다 나았고요. 치과 치료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건강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김아은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김아은의 프레이 기도라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존영 마이 지저스 김하은 프레이

보통은 이렇게 랩이 들어가는 찬양을 축복송에서는 자주 선곡하지 않는데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는 정말 특별한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에너지님께서 포레스트 찬양 남겨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이어받고요. 김하은의 프레이 또 존영의 찬양 7493님도 다른 곡으로 청하셔서 맞아요. 주말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마이 지저 라는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아비가일님께서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도 아자자자 하셔서 아자아자 외쳐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부른 영어 버전의 찬양들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을 보다가

정말 저도 태연님 덕분에 빵 터졌는데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게시판이 참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말들이란 무엇일까요? 하시며 책을 읽으시다가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사람의 각각의 인생 앞에서는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는 침묵만 흐르게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그리 몸이 망가졌는지 91세 섬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농땡이가 최고야. 맞아요. 농땡이가 최고야를 91세 섬 할머니가 해주신. 근데 이 말은 실은 아주 아가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아, 오늘따라 좀 농땡이가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글사랑님, 농땡이는 아니지만 그 쉬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19년 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 반에 등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커피도 내려주고 쿠키도 구워주는 작은 동네 책방을 해보고 싶어서 우선 바리스타 도전, 그리고 제과 제빵도 도전해 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응원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BNC, 제과 제빵이니까 BNC가 맞죠? 베이커리 앤 커피.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커피빵이 저희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사랑님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의 선물로 강릉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그 택배로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택배 발송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외국에서 그 지난번 축복송 삼행시 참여하시고 선물 받으셨는데 외국이라 저희가 선물을 배송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국내에 사시는 가족분들께 전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번호를 안 남기셨어요. 그래서 임인식님께서 장인어른이신 정순용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선물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남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시간 인도하실지 우리 묵상하면서 들어봄직한 찬양입니다. 라희 앨범에서 시와 그림 김정서, 러빔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리고요. 석영찬, 홍민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땡이가 최고야! 여기에 준비해본 곡은 가볍게 여행하기. 한웅재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제키리 님께서 오후 2시에 다시 듣기 재방송 운행 근무하면서 방송 듣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승객분들이 같이 들어요 하시며 신청곡 들려주시면 승객분께서 같이 들으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음 대신에 가볍게 여행하기에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예람50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서경찬 홍민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김정석 김구슬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렸습니다. 몽실 언니님께서 치앙마이에서 두 번째 글 이곳은 우기에 접어들어서 밤엔 비가 천둥과 함께 무섭게 쏟아졌다가 아침에는 언제 비가 왔나 싶게 너무나 예쁜 구름 파란 하늘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솜씨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멋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오리날다님 오랜만에 레인보우 들어와 보니 벌써 걷기 1주년입니다. 집 근처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곡 신청해 볼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베네통님께서 회사 경비 사무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잘 듣고 있어요. 아멘 해주셨습니다. 영래님께서 농땡이요? 농땡이가 최고라고 하는 말 공감됐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농땡이 하지 못하고 시니어 일자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또 필요를 느끼기에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외쳐봅니다 하셨고 찡찡이 마음님 저도 울산에서 애청하고 있어요. 커피빵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모바일로 커피와 케이크 보내드렸습니다. 김성현님도 내일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중인데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모바일 쿠폰으로 응원 보내드렸습니다. 영래님, 베네통님, 오리날다님, 몽실언니님께도 모바일 쿠폰으로 참여 감사의 마음 전해드렸어요. 홍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만 걷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 사랑 나눔 페스티벌로 세 가족 초청해서 신나는 게임과 레크레이션, 맛난 음식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도 보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주관한 자리 한 영혼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답니다. 사연 조금 늦게 오셔서 저희가 급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투다리님도 와주셨고 라니님도 사연 써주셨고 그 밖에도 도착한 신청곡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곡들은 또 이삭줍기 토요일 주일 녹음 방송 할 때 여러분들의 신청곡 잊지 않고 이삭줍기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은 소울 서바이버의 Jesus I Love You라는 해외 CCM 함께 나누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여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으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자신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부를 누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소득의 10분의 1도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오늘이 바로 발명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명이라고 하면 왠지 하얀 가운 입은 과학자들이 복잡한 실험실에서 그냥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모습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명은요 그렇게 거창한 데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 불편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발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은요, 첫째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눈이 안 들어가네. 맞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겠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든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 다 천재가 되지 않을까?

네, 모리아의 찬양이었죠. 포기 안 해요. 나도 안 해. 포기 안 할 사람 저요 두 글자. 완전 두 글자. 많이 두 글자. 달려와서 포기 안 합니다. 네, 다섯 글자도 좋고요. 저요. 네, 두 글자도 좋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을 사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거죠. 뭐 이 시간에 좋죠. 네. 소나무님이 다냐 시원시원한 말씀과 찬양 은혜 듬뿍 받습니다 하셔서, 아이고, 제가 그냥 시원하면, 시원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겨울엔 지금 나름요, 제가 그냥 따뜻한. 아,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긴 그렇지만, 따뜻한 남자예요. 완전 따뜻하죠. 너무 서윗. 경상도 사투리, 서윗. 이게 스윗이 잘 안 된다면, 서윗한. 네. 아, 나가 따뜻한 남자요. 네. 어젯밤부터 다리 쪽에 빳빳한 느낌이 있어 방향

방에서 함께합니다. 부디 목회와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도우시는 손길을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아유 그러시군요. 아프지 마시길. 제 아내는 자다가 두세 번씩 깨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 3일은 그런 것 같아요. 쥐가 나. 그렇게 쥐가 난대요. 막 너무 아프대. 자다 벌떡 깨고 또 한참 있다 자고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마그네슘 먹으라 막 이런 얘기 있지만 병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 물 많이 마시라고 또 그랬다고 하긴 하네요. 네. 저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한 거잖아요. 그죠? 촥. 예. 네, 고맙습니다. 여름겨울님이요. 아이디가 여름겨울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시원하고 따뜻하게 제가 해드린다고. 오늘도 사랑이 꽃피는 날이 되길 바라며 출첵합니다. 천재 흐흐. 제가 첫째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야 스머프님 새벽 예배 힘들지만 포기 안 할래요. 화이팅. 예, 네, 화이팅. 아 감사에너지님은 느껴지셨나 보다. 따뜻하죠. 우리 단장님 하셨는데. 아 참.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더 냉철하고 더 깊어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두 곡 이어지죠. 그리고 워십 인 미니스트리입니다. 새 힘 얻으리. 여러분은 출첵. 플리즈 로즈가드님이 근데 사모님과 광원 형제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원 형제.

네, 리더는 이성진 역의 워십인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는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은혜 기쁨님 반갑습니다. 평생 감사님, 야 누님 식당 5,000원 현금 박치기 5,000원에 네, 제가 먹는 뒤에 4일타워의 짜장면집도 짜장면 6,000원인데 현금 내면 5,000원에 네, 짜장면 거기 그 집은 짜장면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자주 갑니다. 종종 가죠, 종종. 예. 헬스 여신님이 저요, 저 이직 준비하느라 이 시간에 듣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바뀌신 것 같아 놀랐어요. 그죠?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축농증 수술하고, 네. 안에, 코 안을 정리를 한번 쫙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코를 세우려고 했더니, 예, 안 될 것 같아서 말도 안 했습니다. 아, 이직 잘 돼서 더 행복하고, 더 보람차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직 준비 중인데 당분간 주의를 못 지킬 것 같다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하셨는데 아 그러세요? 어느 시간대든지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예, 교회를 못 갈 수는 있지만 또 예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양기님이 혹시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하시면서 그 수술 받고 되게 좋아지셨다는데 제 아내가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약간 핏줄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런 건 아예 없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병원에 가서 한번 또 받아보죠. 뭐. 네. 베토벤님은 뭔지 모르지만 저요하고 올라오셨어. 이런 자세 좋습니다. 이런 자세. 네, 베토벤님 좋습니다. 저도 출첵합니다. 하이파이브 파란 하늘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수아 사랑 유나님 퇴원하셨다는데 이제 절대 아프지 마세요. 근데 알리의 그 노래는 없어서 송축의 내용은 그게 없네요. 그래서 알리와 서양의 회로 준비했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이어서 오은의 언더우드의 기도 갑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인사 못하신 분들은 좋은 말로 할 때 인사하시죠. 좋은 말로 안 하면 어떡할까? 더 좋은 말 하겠죠.

0: 네, 언더우드의 고백. 아, 저런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다 드린 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희생을, 불편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많이 갖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절대 크리스천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진짜.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질 기회는 상관없어요. 만드는 거. 그리고 기회가 와서 많이 오면 많이 나누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국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쫓아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올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완전 높습니다. 1766번님 너무 반갑고요. 마음의 앞환자님 이제 곧 출근한다는데 완전히 완전히 그 출근길 응원합니다. 여기는 세계 셀 행복한 방송 CBS Joy for You입니다.
1: 최인혁의 성경 극장.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순간들,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순간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들, 우리 아들은 해외 출장 때문에 어버이날도 못 봤네. 이번 주에 놀 거지? 아 미안해 엄마, 가정의 달이잖아.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랑 이번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이 참. 아 그래? 니들 지난번에도 해외여행 다녀왔잖아. 아이 거긴 동남아고요, 이번엔 좀 멀리 가요. 네, 이번엔 미국 갔다 오려고요, 식구들끼리. 그럼 엄마 보러는 언제 오니? 에 시간 나면 갈게요 엄마. 아이 걱정 마세요. 아참 그리고 아이 그냥 내가 송금 조금 했거든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에이, 뭐 미국 가느라고 좀 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지 마음. 엄마 아시죠? 마음은 그냥 100배 1000배인 거 해. 아 그리고 엄마 바쁘네요. 에이, 엄마 잘 지내요 엄마. 끊어요. 에휴, 가정의 달이면 뭐하노. 시중지 키웠는데 그냥 이젠 자식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드니 말이야. 에휴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 공경은 돈을 보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용돈도 필요하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계좌의 숫자보다 자녀의 얼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이번 주에 찾아뵐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서운함도 그대로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지만 그 사랑이 원망으로 굳어지면 마음만 더 다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송금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말입니다. 또한 부모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자꾸 잡아끄는 손길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김수 씨 아빠의 노래 오늘 성경극장 듣고 열이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병희님 엄마도 모시고 가라 이놈아. 야, 한방 날리셨어. 로즈가드님 사연 들어보니 그냥 진짜 침이네요. 아, 그렇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근데 오늘 뭐 결론이 그렇지만 서로 서로에게 네, 냉정하고 따뜻하고 예, 그런 마음도 또 필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자주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이 사연은 어머니 혼자 계시는 분인데 이건 좀 네. 근데 이런 일이 아주 적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감사에너지님 성경극장 기다리셨다고. 추억님은 상추 아사고추 오이지 무침으로 점심 최고네 최고. 소혜정님은 짬뽕. 야 좋다 좋다. 네 완전 좋다. 네 후딱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프리지아님이 다니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천만근 힘나게 신나는 찬양 힘나게 신나는 찬양해 달라고 해야죠 뭐. 자 장애주 일어나세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아직 100명이 안 들어왔어요. 어서 달려 인사해 주세요.

김범수 주위에 친절한 팔의 안기세 갑니다.

네,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이 안 키세요. 아다샤님, 우리 단장님 90년대 반성, 감성. 아,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옛날 기억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뭐 이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진. 예, 라디오 DJ였네요. 아, 이진입니다. 너무 늦게 했는데. 가끔 이렇게 늦게 한 거 괜찮으시죠? 네. 왜냐면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오늘 밥 드신 게 짬뽕에다가 또 양평해장국 데이빗 장로님 다 매운 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느끼하게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혁입니다. 어, 저 뒤에 테이블에 앉아계신 거기 커피 한 잔 보내드리십시오. 네, 오늘 일찍 오셨어요. 네. 조이포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네, 오늘 커피 선물이 없지만 네, 주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 파샤. 아, 얼굴에 그림 그리다 말고 제가 아, 이 화장하신다는 거죠. 네. 아이고. 계속 듣기만 하다 출첵합니다. 최인영 교수님 젊으실 때 찬양 부르시던 모습 생각난다. 어, 시온의 대로님. 그때 공연에 와서 같이 했던 기억이신 거죠. 네. 요즘 다니면 진짜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 듣고 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제 집회 참석했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안다미르님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자, 1부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달려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100명은 넘어야죠. 1부가 지금 97명이에요. 3명이 모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100명 넘는 거 보면서 노래 나갈 때 넘어가면 좀 낫겠죠. 아니면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2부를 맞이해야 될지도. 그런데 너무 배고프네. 이은주님 오늘은 딱 중국 식당 볶음밥이라는데 그냥 확 무너졌어요. 자, 0161번님 점심시간 끝나고 일 시작합니다. 파이팅 하면서 신청하신 노래 창문 당신을 향한 노래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것도 하고 마셔졌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존노요 단조야 노야.

0: 도토리, 한알은 크게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부유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손에 쥐고 그 쥔 것으로 미래를 꿈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외치는 순간에도 하루 종일 운전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5분의 1, 10분의 1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열심히 공부하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취업이 어려워 꿈꾸는 일도 미래를 생각하는 일도 결혼해야 대한 소망도 꿀 수 없는 참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잘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정면으로 부딪히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분들도 같이 낙담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네, 조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순종한 아브라함님의 사연 중에 둘째 아이가 취업이 어려워 그 얼굴과 마음의 아픔이 보입니다 하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반주를 맡아서 하는 둘째인데 정말 기도함으로 좋은 곳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 아들도 뭐 전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무명 가수라 애쓰죠. 네, 애쓰는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잘 자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큰별이 아빠님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마 기도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노래라고 하셔서 아멘. 네,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구인 광고 보다가 잠시 보내봅니다. 4439님도 아마 일자리를 찾으신가요? 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행복님은 쉬는 날이라 피곤하다고 집에만 있지 않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자고 산을 올라봅니다. 엄청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하셔서 멋지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아까 100명 안 되면 울면서 한다 했는데 바로 100, 지금은 200명을 향해 갑니다. 200명 채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가끔은 이렇게 톡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 출첵을 이럴 때 기분 좋아요 진짜. 제키리님 오셨고 춘수님 딸도 낮엔 냉면집 알바 주말엔 샌드위치 알바하며 야간 심화과정을 사회복지과 공부하고 있어요. 야, 멋지게 산다 진짜. 예,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실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최인영 목사님 은혜 찬양 들으며 신앙 열매 맺으면서 지금도 쭉 온다고. 오리날다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태연 씨가 저보고 책에서 본 글 인용해봐요. 단장님의 자리는 용기 있는 사람의 자리예요. 용기 있는 단장님 늘 최고예요 하셨는데 이렇게 볼 때 보통에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도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페북에 전 사역을 올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요. 듣고 있다가 뭐 하면 정치 얘기로 듣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오늘도 뭐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 애청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긴 해요. 진짜 좌파 우파 맞겠어. 내가 오늘 댓글에 제가 올린 글에 좌파 우파 또 막 올려서 파 얘기는 시장 가서 하시고 우리 신앙 얘기하자고. 예, 신앙 얘기하자고. 마지막 때 분별력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은혜를 가꾸는 이며 시원한 지하철 안에서 듣고 100명 이상으로 활기차게 해요. 야, 이런 애정과 사랑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지치지 않고 또 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제 기도방이 있거든요. 방이 아니라 베란다가 진짜 조그만데 그 나무로 돼 있어서 거기다 의자를 갖다 놓고 빨간 방석 이번 40주년 때 선물 받은 제 간증이 첫사랑의 고백이 그 빨간 방석 위에 앉는 그 얘기 듣고 올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자 위에다가 그걸 깔아놓고 오늘도 전쟁이 멈춰지길. 진짜 지도자라고는 악한 자들이 정말 그 화 있을지어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목숨을 잃어가고 평생에 망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번 전쟁으로요 연결돼서 수십만 명은 될 거예요. 기름값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계속 나요. 화물차가.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해야 집에 200만 원이라도 가져가는데 기름값이 뭐 너무 많이 올라서요. 아파.

요 진짜 힘냅시다. 그냥 우리가 힘내서 기도합시다. 힘내라고 전해드리려면 우리가 힘내야죠. 자, 안성진의 성령여 임하소서. 온 나라에 남궁성옥입니다. 아브라함 나갈 동안 또 출첵 한번 오늘 인사 안 하신 분들 해주시죠. 샵 7997과 만나루 인보 게시판 남겨주세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160명이 가까이 오는데요. 200명 넘어갑시다 좀. 아셨죠? 자, 오늘 인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파고스님, 정희선님도 달려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있어서 반갑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네. 20년 만에 찬양단에 다시 서겠어요. 서게 됐어요. 제니님이 들어오셨는데 단장님이 하신 목 관리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노래는 호흡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호흡이 거의 뭐 90%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80%? 예. 그러니까 저는 유산소 운동 뛰고 걷는 걸 많이 합니다. 뛰는 걸 옛날 많이 돼 지금 때문에. 근데 목 관리, 목소리만 관리한다면 요즘 너무 좋은 게요. 그 멜론에 가면 멜론뿐 아니라 아무튼 그런 데로 가 사이트로 가면요. 발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발성법이 쫙 나와요. 그거 한 하루에 매일 20분만 하십시오. 무지 좋아질 거고요. 또 목소리는 또 이 성대가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뭐 성대에다가 아령을 달아서 입 열어서 할 수는 없는데 다른 근육 운동을 힘을 주면서 이 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발성 한 20분만 하세요. 진짜 20분만 해도 돼요. 예,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 성가들 쓸 수 있으니. 야, 일본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주님, 또 일본에서 유리정은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690번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점심 먹으며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활기차고 말씀 있는 최사평이 너무나 좋은데 최사평.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한이의 행복 아니면 다른 곡으로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그러게 가정의 달에 오늘 아까 청년의 기도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이걸 좀 준비했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준비했고, 오늘 지선의 감사, 그 한이의 행복을 내일쯤 보내드릴게요. 한이가 이번에 가요도 나와요. 한이 3호가, 장한이 3호가 참 열심히고 신실해요. 예. 여러분 가요가 나오게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응원 또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역자들이 부르네요. 청년의 기도. 그리고 아가가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가는 애가 아니고요. 아가. 죄송합니다.

네, 지선의 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보니까 23명만 들어오면 뭐가 되게요? 오직 출첵 안 하신 분들 23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송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 땅, 반갑고요.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하길, 또 논란토끼님도 반갑습니다. 오프닝 광고 바뀌었다고 향수님, 은혜한수피님도 달려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도 가족들 모두 줄 성수 봉사 열심히 하니 일이 그래도 하나님 또 일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나 봐요. 범사의 감사님. 맞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나누고 어려울 때 나누세요. 어려울 땐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아끼는 건 맞는데 어려울 때 아끼되 나누십시오. 아끼되 챙기지 말고요. 이 말이 이해 되시죠? 네. 대청소하신 홍해다방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0691번님, 어제 방송 들으며 악플들 달리지 않겠나 걱정이 좀 됐습니다 하셨는데, 악플들은 안다세요. 그냥 약간 뭐 이제 기분 나쁜 투로 글을 올리시긴 하지만 악플 달진 않으세요.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다만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이 뭐예요? 삶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니까. 자, 성경이 나온 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하는데 막 남을 저주하거나 예배 시간에 욕지거리를 하거나 누가 봐도 정말 상식 밖의 말투와 단어와 예를 들고 하는 거는 이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생각이 같더라도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 사람인데 예의 바르고, 예,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거기는 가세요. 거기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김혜란님, 아이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제가 제천 가는 길 백운에 꼭 들려가겠습니다. 올해는.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 취업 시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체력도 약해져서 20대가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지금은 원하는 회사 취업 성공해서 9월부터 출근해요. 아, 진짜 좋다. 여러분 가정이 다 진짜 자녀들 다 취직 완전. 아유, 주님. 이곡 어때? 여러분 저는 둘째 손녀가 태중에 있어요. 태중 손녀의 이름으로 콩콩인데 아직 태명이. 지난주에 한 달에 1,300원 하루에 1,300원이죠. 신라면 값을 한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굶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 못 다니는 아이인데 제가 신라면 값 하나 보내주는 걸로 학교를 다니고 세 끼 밥을 먹는다고 하네요. 제 아내도 한 명을 늘려서 세 명이고 저희 온 식구가 다 합쳐서 이제 40명 가까이 매달 4만 원씩 보냅니다. 부자가 아니라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아끼면 되고 참으면 돼. 누구를 살리고 그게 결국 저를 축복하고 저의 물질에 어려움을 없게 하고 가장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아프리카엔 염소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4만 원이 하나 있으면 집안에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굶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네요. 지금은 좀 비싸서 한 10만 원 돈 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돌아보고 뭐 넉넉할 때 돌아보는 건 뭐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군들 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남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옥상달빛이 불러요. 염소 4만 원.

너무 좋다. 아, 이 얘기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히 옥상 달빛은 해외 아동들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야 내가 축복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도와줄게. 그럼 계속 엘리야를 내쫓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거 주고 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완전 살아서 축복받은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써니님 너무 반갑습니다. 출제권이요. 네. 이제 5명 남았는데 어떤 분들이 5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아 참 195명. 야 원성남님 사연 저 깜짝 놀랐어요. 피곤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따 교회 가서 칼 15자로 가려고 저 깜짝 놀랐어 봤더니 이거 부엌에 네 주방에 교회 주방 칼

0: 그의 피,
1: 그의 피
0: 우리를. 아이 좋다. 강성훈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듣고 왔습니다. 200명 완전히 넘었습니다. 완전. 아, 우리 식구들 진짜 사랑해요. 0691번님, 본부러범님, 근처에 뻥튀기 사장님이 오셔서 조카 손주 주려고 쌀 튀기러 가요. 와, 쌀 튀기는 거 진짜. 뻥이요! 한번 해야 애들 놀랄까봐 그 잡아당기는 검정색 동그란 거, 긴 거, 김밥 큰 거 같은 거. 아, 그 또 밖으로 튀어나온 거 주워 먹느라고. 제가 어릴 때 진짜 우리나라 참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죠? 커피 쿠폰으로 멋진 아들과 데이트하신 멋진 여자님, 아우 좋다. 한 잔밖에 못 드렸는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풀량이님, 4월부터 등교 못하던 아들이 어제 오후에 다시 학교 갔어요. 이제 잘 해내겠죠. 잘 해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 주세요. 아남이 파리은빈도 처음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본보로봄님, 뭐 원주자님, 로즈가드님, 우라야님, 이사벨님, 017번 조윤현님, 황제님, 진격의 거인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다섯 명 어디 가냐 했더니 채영, 해솔맘님, 정상 막 달려와 주셔서 기분이 참 좋아요. 햇살님, 윈디님, 꿈을 꽃 쫓다님, 선율파파님, 코람대 복음맘님, 다솜님 쭉 들어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고3 엄마 한지숙님, 처음 맞이하는 고3이군요. 첫 아이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엄마가 힘내셔야 돼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올 텐데 받아줘야 되고. 1949번님, 잠깐 출첵하고 일해야겠어요.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네요 하셔서 고맙습니다. 라니정님은 다섯 명 중 한 명 적었어요. 여러분의 글만 봐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알거든요. 조금은 알아요. 아니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참 감사하고 전 또 힘내서 내일 또 오겠습니다. 오늘 못 보내드린 음악은 내일 또 신청해 주세요. 루시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찬양 좋네요 하시면서 처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님의 아버님, 수술 잘 되시기를. 여러분 지금 이경님의 아버님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이요. 아름다우신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낫고나님도 처음 오셨어요. 교회 방송부장님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요즘 어때?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셨나요? 이 짧은 대답 뒤에 묘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설명을 해야 하고요. 설명하다 보면 내 안의 균열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왠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괜찮지 않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를 말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 오늘 오후에는 잠깐 그 대답을 내려놓아 보실까요? 진정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찬양의 시간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이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서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황광선 편곡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아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찬송가 두 곡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에 이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목소리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0: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오늘도 출석 체크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심구님, 이은주님, 유해피봄님, 블루딱따구리님, 보혜사님, 아루아님, 파리가제트님, 보라미님, 당구님 오셨고요. 마라나타님이 평안합니다. 코스모스님도 평안합니다. 저는 진짜 평안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아멘. 로맨틱과 질투님은 잿빛 하늘의 흐린 오후 전주찬 함께합니다. 폴라리스님이 날씨가 쬐끔 시원하죠? 편안한 오후 주찬과 함께하며 쉼해요. 하종님, 비가 올 듯 전국적으로 몸이 무겁네요. 내일 정말 비 소식이 있죠? 벌써 날이 흐리네요. 평생 감사님, 오늘도 주찬과 함께 꽃 피고 열매 맺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린 걸 듣고 경수님이 맞아요. 억지로 괜찮다고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대답하긴 싫고 너무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 다들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수님은 오늘도 예배당 찬양 예배 드리고요. 사우나까지 하고 집으로 들어와 함께해요. 이병희님은 남대문 꽃시장 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유명한 호떡집에 줄 서서 기다려 야채 호떡, 꿀 호떡 샀어요. 늘 줄이 길어 엄두가 안 났는데 오늘은 줄이 조금 짧아서 인내를 갖고 줄 섰네요. 평일에 다니면 이게 참 좋은 점이죠. 주말엔 사람이 많아서 갈 엄두가 안 나던 곳들 좀 줄이 좀 짧다 보니 평일에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호떡 어떻게 맛이 있나요? 줄 설만한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가스펠 피스 라이커 리버, 내게 강 같은 평화, 샘 리바인의 색소폰 연주로 듣고요. 로버트 프리즈만의 곡 Stay With Me,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간구하는 이 찬양의 가사 살펴봅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스코틀랜드 민요 더 파팅글라스 석별의 잔, 켈틱 우먼의 라이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모임을 마치고 떠나는 손님에게 마지막 잔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이라고 축복하는 마지막 가사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세 곡 함께 하시죠.

It's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Sam Levine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Stay with me.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더 파팅글래스, 석별의 잔, 켈틱 우먼의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직 주마니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테너 황현안의 찬양에 이어 내 이름 아시죠? 옹기장이의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제키리님, 고윤희님, 외론늑대님, 준이비님, 금강초록님, 안젤라님, 신혜숙님, 보라제비꽃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리아

아, 책을 보며 엄마가 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감사하단 말을 안 했구나 생각했어요. 365일 20년 동안 하루 세 끼를 먹이면요. 2만 끼가 넘는 밥을 해준 거래요. 아, 엄마는 5만 끼에 달하는 밥을 여태 해주셨는데 전 설거지로 제 일을 다한줄 알았어요. 어머니나 아내 있으신 분들 오늘 감사의 표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셨는데 어휴, 태연님이 저보다 낫네요. 저는 설거지도 안 했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네요. 끝나고 연락 한번 드려야겠어요. 아, 라니님이 목 디스크가 있어 시술을 세번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도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선 수술하라지만 디스크는 수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참다 참다 시술하고 1년씩 버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시 시작됐는지 오늘 날이 흐리니까 더더욱 아파요. 아이쿠, 라니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이게 시술로 버티고 있지만 재활치료나 운동을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커피향기님이 친정엄마 맹장 터지셔서 부랴부랴 입원하시고 수술 들어가셨네요. 밤새 아프셨다는데 참고 계시다 아침에 병원 가셨대요. 아, 자식 걱정할까봐 전화를 주시지, 주님께 기도하며, 그래도 주님이 모든 과정 중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 참, 복막염까지 될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네요. 밤에 119라도 불렀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제키리님이 이렇게 또 답을 주셨어요. 사연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님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응원들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라니님, 그리고 태연님, 믹스가루 선물 보내드리고요. 커피향기님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남겨주셨는데, 훈제 계란 프로젝트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수아 사랑 윤화님이 보내주신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에 이어 정성원의 피아노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머그컵에도 새겨지고 SNS 피드를 가득 채우고 상담의 첫 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충분한 사람은 자기에게 넌 충분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위로의 언어가 넘쳐나는 시대는 대개 가장 깊은 불안의 시대이기도 하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괜찮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랜 방황 끝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충분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찾았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만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올 포옹의

0: 만나고 있는 성경인물 시리즈도 어느새 22번째가 되었습니다. 와.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1: 엘리사요?
0: 예.
1: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 아니 스승 엘리야도 아직 안 다뤘는데?
2: 근데 그러니까. 네. 스승님한테 가려서 그렇지 활약은 거의 어벤져스급이에요.
1: 아, 네. 그렇죠. 열왕기 네. 곳곳에 이분만 나타나면 나타났다. 나타났다. 오. 기적이 펼쳐지니까.
3: 근데 이분이 실은 이 소를 데리고 밭갈던 분이라는데 누구랑 함께 하냐가 정말 맞아요. 이렇게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맞아요.
3: 그래서 올포원 두 번째 출연이신 우리 김정훈 형님이시라면 혹시 연기를 다 그만두고 오라고 하면은 가실 수 있는지.
5: 와, 진짜로 강력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1: 진짜로 솔직하게. 네.
5: 아, 진짜로 솔직히 고민은 엄청 할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뭐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나 싶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신학대 가시는 거 이제
5: 나중에 여기로. 네. 저는 누구보다 이 엘리사가 부러운 게요. 예, 밭 갈고 있어도 불러주시고 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내 약점을 놀려도 그런 상태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엘리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0: 왜 부르셨을까요?
5: 그러게요. 왜 부르셨을까요?
6: 그 시대에 아마 꼭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힘에 아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너무나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런 면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시대를 역류하는 시대를 꾸짖고 깨우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 글쎄요.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7: 네, 엘리사가 사실은 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그 밭을 갈면서도 또 이제 대머리가 되도록 고민을 하면서 아마 남모르는 가운데 많은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잘 준비하고 계신 또 수많은 엘리사 같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8: 이따가 좀 설교에 나오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엘리사가 그 사역을 맡게 되는데 조금 시대적인 기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엘리사를 사용하셨다. 그 뭐가 문제가 되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0: 궁금증이 더 커지는 엘리사,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만큼 우리가 잘 몰랐던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부터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엘리사는 예언자로서 행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스승 엘리야보다 두 배 이상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리고에 나쁜 수지를 고친 일도 있었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차게 한 일 그리고 수넷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독이 든 죽을 해독한 일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 수많은 이적이 있는데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의 극적인 어떤 만남이 그려진 게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 번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움직일 때마다 엘리사에게 넌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머물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머물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가졌었고 강한 선생의 후계자로서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세 번의 충성 고백이에요. 세 번의 시험과 그 충성을 묘사하는 그 6절 본문에 열왕기하 2장 6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전에 나오지 않은 표현이 하나 언급이 돼요. 예,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명령을 호렙산에서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봤을 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옷을 던져주었고 그리고 그냥 너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렀대 라는 그 정도 뉘앙스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엘리야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9장이 끝나요.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의 임종까지 충성된 태도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아까 6절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더라.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임을 눈치를 채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엘리사에게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이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특별히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스승의 영적 능력을 두 배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은 장자가 부모의 소유에서 두 몫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셋으로 나눠요. 그래놓고 장자한테 둘을 주고 차자한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의 능력을 두 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요구한 거죠. 나를 수제자로 장자로 삼아주십시오. 합법적인 계승자로 이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기에 이런 엘리사의 이런 간청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해져야 돼. 아멘. 그러면서 너가 마지막 시험 하나가 남겨져 있어. 내가 올라갈 때 그것을 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 요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아, 요 표현이 굉장한 존칭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엘리야의 삶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음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맨 마지막에 똑같은 평가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로 시작했는데 결국에 엘리사도 엘리야가 얻었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는 똑같은 존칭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제자가 스승의 영예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여기 적절합니다. 스승에게 3분의 2의 영감을 받아서 2배 이상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엘리사의 생명력은 죽어도 식지 않았고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게 열왕기하 13장에 언급이 됩니다.

0: 엘리사는 스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하고 끝까지 충성했고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충성을 다하고 하늘의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그에게 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엘리사의 생을 통해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면과 하늘의 비전을 봐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에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도 인간의 도리에 충실하고 하늘의 비전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2: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별명이 피해 여왕입니다. 얘는 카톨릭 신자였고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을 해서 많은 개신조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악명이 붙은 거죠. 피해 여왕.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 개신교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잔 낙스란 목사님이 메리 여왕의 그 거실이 보이는 그 자기 숙소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유명하죠.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피해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나는 저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무섭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결과 스코틀랜드는 무사히 개신교들이 살아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교단이 탄생하는 그러한 효시가 된 게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저 목사의 기도가 무서운 사람. 오늘 엘리사가 바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죠. 예수님의 이름도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엘리사의 생애나 거의 똑같이 아주 작은 아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의 죄 문제를 구원한 큰 문제까지 예수님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셨습니다. 즉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을 너끈히 베푸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도 그 예수와 함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슈퍼맨이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기도로 승리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안을 열어 엘리사와 그 몸종이 보았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한 엘리사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청취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영적 전쟁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전쟁에 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너끈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 그 이름이 말하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전 생애를 통해서 보내준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시청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엘리야 그러면 강하죠. 극적입니다. 신약성경의 엘리야 선지자가 20~30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존재감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 일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20번 가까이 돼요. 아, 성경에 인용된 걸 보니까 단 한 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 그렇습니다. 예, 엘리야의 큰 그늘에 엘리사가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역은 결코 엘리야 못지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 앞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신약성경에서 주로 세례요한으로 비견되어서 말씀하는데 그런 언급이 신약에 나와있지 않지만 엘리사 선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이다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궁금하죠? 또 신약성경에 있어서 많이 소개됐을 텐데요. 그 오늘은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가서 그 엘리사 선생님을 좀 만나고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면서 접근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배우 대사 하듯이 하진 않을 거고요. 담담한 심정으로 편지 읽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님, 그 농사도 많이 짓고 재정도 넉넉한데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었나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선지자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소? 그런데 그 부르심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겁이 났지. 봐, 아합 왕의 집이 망할 것을 선언하셨잖아. 그런 큰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갑절의 은사와 영성을 구한 것이고. 선지자는 배들의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를 놀릴 때 저주를 해서 42명이나 곰에 물려 죽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는 뜻이라면 몰라도 트집을 잡으려 들면 오해만 더 깊어질 것 같다. 오늘 너희가 그 옛날의 상황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가 있을까? 어림없지. 언어의 표현도 지금 너희가 쓰는 말과는 많이 다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면 좋겠구나. 선지자 일을 하시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람 사람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운 거 생각나지? 그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당할 큰 고통을 보았거든.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 너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웃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겠지? 그리고 하나 더. 나를 돕던 기아시가 나를 거역했을 때 참 괴로웠다. 더 나아가서 그런 기아시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가장 감동 깊었던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의 순종이야. 사실 나도 나아만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은근히 바랬거든. 그런데 7번을 씻고 깨끗해졌어. 감동이었다. 오죽하면 림몬신에게 경배를 계속해야 한다는데도 평안히 가라 그랬겠어. 그건 그냥 위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뜻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주를 바라며 나를 의지한 수넴 여인도 감동이었어. 그러고 보니 둘 다 이방인이네. 질문 하나만 더요. 돌아가신 후 선지자님의 뼈에 닿은 시신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죽은

0: 시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뼈를 쓰신 거야. 참 너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묻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그 시대 그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리듯 꾸짖고 처방을 내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세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코 시대에 아부하지 않았고요.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암울합니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해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켜면 좀 끄라고 그럽니다.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지자님께서 자꾸 저를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시대에 저희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그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부르실 때 열일 제쳐두고 따라 나섰던 열두 제자처럼 스승 엘리야가 불렀을 때 따라 나섰던 엘리야, 엘리사여서 그랬을까요? 구한 것 이상을 받았고요. 사역도 두 배 더 한 것 같아요.
3: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엘리사 보면 청출어람 그 자체잖아요. 근데 밭 갈던 그냥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탁 불렀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기 전부터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돈독한 어떤 관계가 있었나? 그러니까 무슨 이전부터 뭐 알고 있었고 엘리야는 어떻게 선택 엘리사를 선택을 했고 또 그거를 딱 받자마자 저 두 개 주세요 따라가고 이게 어떻게 궁금해요 너무.
2: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3: 두 사람의 관계가
0: 엘리야와 엘리사 생도의 관계로 굉장히 알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부름 받았을 때 나선 것은 자신의 의지를 그 초월하는 그런 부르심 있었다, 이끌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의 큰 섭리 그렇게 그려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암시를 다음에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주 서체가 딱 맞거든요. 그러면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경영하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 본문을 좀 꼼꼼히 좀 읽어봤어요. 몇 가지 좀 찍고 넘어갈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그 엘리사의 청출어람. 우리가 아까 설교에서도 그리고 두 분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엘리야의 능력의 3분의 1을 받았고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보다 두 배 이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에 두 배 이상을 남겼단 말이에요. 확실히 청출어람이죠. 그리고 밭 갈던 평범한 농부였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9장 하반절에. 그런데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두 결이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열두 결이소라고 하면 24마리예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맨 마지막에 서서 밭을 갈았거든요. 그럼 24마리를 농사짓는

0: 집에 종들이 있었고 아. 앞에 있었고 맨 뒤에 컨트롤하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1: 금수저네, 금수저.
0: 그렇죠. 안정된 가정생활. 그리고 특별히 또 부모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따뜻한 가정의 어떤 뼈대가 서 있는 그런 안정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한 결이 있어. 두 마리를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소의 기구를 다 불살립니다. 지금까지 자기 작업 도구를 다 소각시켜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원래 기름 부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던져서 너 예언자 하란다 이런 식이에요. 분위기가 뉘앙스가. 그리고 견습생으로 불러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니까 수종들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잘 살던 사람이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나한테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겨 이렇게 된 거예요.
1: 청소부터 해 이거예요.
0: 네, 청소부터 해. 수종 들었어요. 그까지가 이제 19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19장에서 갈멜산 사건에서 하나님께 사표를 던지거든요. 내가 다 이겼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망쳐서 생명을 부지해야 돼. 이게 꼴이 뭡니까? 더 할 일도 없는데 사표 수리하러 사표를 제출하러 호렙산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표를 반려했어요. 반려하고 너가 아직 할 일이 있어. 세 가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아람의 왕권을 교체하라. 둘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선임하라. 셋째,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라. 그 세 가지였어요. 그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했어요. 엘리야. 그렇잖아요.
2: 하나님 말 잘 안 듣네요.
0: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여기서 한 거는 엘리사에게 가서 옷 던지면서 너보고 예언자를 한다야. 요거 하나예요.
1: 뉘앙스.
0: 정식으로 사역 교체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죽음을 앞둔 게 열왕기하 2장이에요. 그 이후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계자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건데 그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장소로 이동해요. 아, 이 양반이 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버킷리스트라도 있었나? 그렇게 돌아다니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추정하기로 아마도 베델과 여리고 여기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선지자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하늘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머물라 그랬거든요. 따라가겠습니다. 갔어요. 머물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머물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 6절에 와가지고 달라요. 성경의 표현이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라는 말은 쉐네이라 그래가지고 함께. 특별히 두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라. 8절에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인정한 거예요. 드디어 마음에 있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됐네. 끝까지 충성되게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요.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의 그냥 예속된 제자 중에 하나였어. 여기서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됩니다. 아. 이제 곧 나의 마지막인데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종의 브로맨스가 생성이 된 거죠. 남자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우정이 형성이 돼서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니? 그때 갑절의 영감을 했던 거고 여전히 예언자의 직을 끝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언자 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 중에서 내가 당신의 뜻을 이웃을 세 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0: 좋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점을 찍어야 돼. 내가 승천하는 순간 눈 크게 뜨고 그걸 봐라. 하늘의 비전을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때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전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19장에서 피크입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피크. 그 다음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때 우울증과 탈진으로 사표소로 갔는데 사표를 반려만 받았지 아직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의 상처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종 들은 사람이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생에 대한 충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온전한 그 계승을 내가 잊겠다. 스승의 상처까지 안고 채우겠다.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영감을 두 배를 제게 주십시오. 그 얘기는 선생의 능력의 두 배가 아니라 선생의 그 상처와 선생님의 그 사명을 제가 잊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너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다 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남은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브로맨스가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1: 정말 한 편의 영화 스토리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걸 구했지만 또 가장 필요했던 영적 능력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린 평범 속의 비범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행적 곳곳에 숨어있는 그 비범함들을 좀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브로맨스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준비했습니다.
1: 네.
2: 파도 기적의 파도가 넘실대는 엘리사의 남다른 일생을 엿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사람인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참 누구처럼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먹을 것 떨어진 과부 먹고 살 길 열어주죠.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 고쳐주죠. 하이라이트는 하사엘의 죄를 보고 우는 모습까지. 어쩜 이렇게 예수님 같은 분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을까.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께. 근데 하사엘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알았으면 이 왕 되는 걸 처음부터 막았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그냥 놔뒀을까요, 목사님?
3: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알면서도 왜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협력했느냐? 뭐 기름을 실제 붓지는 않았어요. 협력했느냐? 첫째, 이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사 목사님이 인용한 대로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이미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됐어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한 말씀 나왔어요. 또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 쏘아봤다. 쏘아봤다는 것은 표현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쏘아봤다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왕이 될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사엘을 왕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야 됐느냐. 성경을 큰 눈으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사엘을 매로 쓰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아마 바라봐도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 그리고 그 엘리사의 족적을 따라서 저희가 읽다 보면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최진우 목사님. 그래요? 베델의 아이들이 42명이 있는데 곰에게 이렇게 찍혀서 죽어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주한 게 엘리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아기들이 그냥 장난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주의 종인데 저주를 해서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5: 대머리라고 했다.
0: 대머리라고?
5: 그것 때문에.
6: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려가지고.
5: 그러니까.
0: 나한테 놀리는 것 같아.
6: 그러니까 이건 찢어 죽여야죠.
0: 맞아.

0: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1: 어, 이해합니다.
0: 그 본문이 사실은 난제 본문이에요. 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마음 두명을 찢어지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본문을 좀 꼼꼼히 좀 원문을 뒤져봤어요.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아르카톤이란 히브리어인데, 요 나아르란 말이 연령대가 아주 애매해요. 갓난아기부터 무장한 청년까지, 장성한 종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연령대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요 아이들이 조롱하다, 그들의 행동을 조롱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곰에 찢겼어. 이것도요. 요 찢기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히브리 원어를 봤어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죽이다가 아니에요. 찢다지. 아. 예. 그러면은 찢어 죽였다가 아니라 찢었다로 끝나야 돼 일단. 예, 그래도 조금 이상하죠, 그죠? 동물에게 찢겼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2: 찢나, 죽나, 네.
0: 그렇죠. 근데 아무튼 죽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뭐 그래도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지금요. 그죠? 네. 대머리라고 욕한 거에 대해서 그런 벌을 받은 게.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야생동물에게 공격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조롱꾼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과연 대머리가 뭐길래 이게 하나님이 발끈하셔가지고 그런 심판을 하셨는가? 대머리, 실제 대머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실제 대머리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예언자의 표시였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대머리어, 대머리어라고 하는 것은 왕상 1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았다고 나와요. 그게 원문이 털옷을 입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털이 많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털이 많았고 한쪽은 너무 없었어. 없어서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은 깎은 건지 아무튼 외형상으로는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엘리사의 예언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3: 그렇게 해서.
0: 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예언자의 권위와 능력을 의심한 행위가 바로 그 대머리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거죠. 그렇다면 요 시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였어요. 이걸 그냥 뒀다간 이제 이후에 엘리 사의 사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뭔가 찝어주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 사건 이전에 여리고에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구원을 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베델에서의 사건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숭배 본상지예요. 야훼 예언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거부의 물결이 차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예언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집단적으로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경하거나 경솔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하나님은 나 엘 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야 야훼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립하는 시기였어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걸 확립하는 것이 엘리야의 소명이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실 텐데 주로 살려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0: 가지도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건지 이건우 목사님께.
1: 네네. 그 엘리사는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주죠.
2: 네, 땅을 쳐봐라. 네.
1: 근데 딱 세 번만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죠. 일곱 여덟 번 쳤으면 아람 왕을 일곱 여덟 번 쳐서 끝낼 텐데 왜 세 번만 치느냐 하면서 당신이 아람 군대를 세 번 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지만 엘리사는 죽어도 엘리사가 남긴 그 말, 왕이 세 번을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세 번만 이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엘리사도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엘리사는 죽어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대로 역사가 흐른 것처럼 선지자이며 왕이시며 제사장인 예수가 이 땅에서 남긴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이제 남은 건 재림하시는 거 남았습니다. 반드시 그거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또 엘리사가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던 도중에 모압 도적이 오는 바람에 무덤에다 이게 시체를 불경스럽게 이렇게 급하게 넣죠. 그때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그것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도적대들에 의해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이 터져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엘리사와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펼치셨고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또 쥐어주고 떠난 엘리사입니다. 진짜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다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역사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런 인물. 근데 요즘은 어디 가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4: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전화번호 있으면 당장 전화번호 하나 따고 싶어요.
5: 제 전화 이따 하나 알려드릴게요.
4: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 우리를 살릴 것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 분명히 목사님들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누구실지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의 엘리야가 갑절로 주신다고 하면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저는 좀 둔해요. 성령님의 역사 거기까지 저는 못 가겠고요. 영적인 민감함 소망하고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눈도 가지게 될 것 같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눈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늙어서 그런지 좀 사랑하고 싶어요. 미움은 제발 나에게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난 미움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항상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건 노여움이지 미움은 아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덧붙여서 주의할 그 말씀드린다면 오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가끔 엘리사 얘기할 때 갑절의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아쉬워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상당히 그 물질적으로 막 판단해버리지 않나. 그래서 그 갑절의 성령을 주세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영적 민감함. 그게 좀 그렇게 좀 깨워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3: 역시 목사님들 그러니까요. 참 남다른 걸 소망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도와주고 또 울어주는 사람 그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오늘 엘리사

0: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누군가의 엘리사가
1: 맞아.
0: 돼본다면 참 좋겠다 마음 먹게 되는 그런 참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엘리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사목사님 네모에 안에 뭘 넣으실까요?
2: 충성.
0: 충성.
2: 스승의 상처를 보듬고 임종까지 충성했던 것. 충성.
3: 저는 엘리사는 이름 그대로 살다 가신 것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풀어놓으신 이름 그대로 살다 가신 것
4: 같아요. 저는 스파크, 사원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오늘도 서해 좀 눈을 좀 뜨게 하도록 엘리사 선지를 보면서도 어떤 게 스파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것 생각을 했습니다.
0: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5: 저는 저한테는 우리가 몰랐던 엘리사는 한마디로 우리다 혹은 서로다. 그냥 뭐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에 더 약간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또 누군가에겐 엘리야처럼, 내가 또 누군가에겐 엘리사처럼 뭔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도구 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6: 저는 두피는 닮지 말고 모습은 닮아가야 겠다라고
0: 끝? 네.
4: 한마디
6: 설명. 두피는 닮지 말고 모습은 닮아가야 겠다.
7: 네. 우리가 몰랐던 엘리사, 저는 다시 보기. 왜냐면 관계에 있어서도 가려져 있었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들도 겉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한번 보면 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자세히 보니까 이런 능력도 있었네, 그렇게 다시 바라보기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저는 우리가 몰랐던 엘리사는 한마디로 로또다. 로또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이 진짜 로또 같은 말씀이기도 했었어요. 저 오늘 시간이.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생 역전은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진짜 인생 역전이 아닐까. 엘리사의 모습이 그래서 인생 역전은 로또다.
0: 자, 오늘 끝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엘리사 정신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6: 네. 은혜가 갑절이 되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며
5: 하나 되는 시간 올보.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예상했던 이별조차 유난히 아프게 남는 건 내 뜻대로 붙잡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선택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고,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오늘 하루를 좀 더 나답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행복한가 아닌가, 예, 그 감정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행복으로 좀더 가까운 선택을 한 오늘이었는지요. 좋은 노래를 고르고 또 산책하시는 분들은 평소와는 다른 길도 괜찮아요. 예,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또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며 예,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한 선물로 오늘 저녁 시간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히즈윌 무명이어도 좋아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아타카님께서

저 6시의 선택은 당향노죠. 작은 선택이지만 결과는 언제나 대만족. 언제쯤 고3이 상전이 안 될까요? 고3을 지나야죠. 일단 아이들이 책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시험 때면, 또 특히 고3이면 그냥 포기하고 상전을 모시고 1년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풀 때는 부모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해야죠. 뭐 가브리엘님, 이 작은 선택 당향로의 채널 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 예, 갑자기 날씨가 꾸물꾸물해져서 조금 밝은 곡으로 가볼까요? 피아워십 실로암 멋쟁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논산훈련소 5주 훈련 마치고 부른다는, 예, 5주 훈련 끝났다라는 행복의 포효. 아들이 또 이렇게 아드님이 증언을 하셨다고요. 가브리엘님. 실로암은 역시 피아워십이죠. 토토로님. 반응이 항상 좋아요. 네. 피아워십, 실로암 들었고요. 박종수님께서 신청하신 홍대와 양화진, 사라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께서 어제 남동생 54번째 생일 축하 방송 녹음해서 들려줬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 탔다고 신기해해요. 저는 그랬죠. 난 가끔 커피 쿠폰도 받아. 와, 누나 대단하다. 행복해요. 네.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하네요. 1018번님께서, 더운 오후지만 너무 흡족한 오후고요. 가만히 있기에 아까워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거기는 좀 날씨가 괜찮은가 보다. 예. 맑을 땐 진짜 하늘이 예쁜 요즘이에요.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0702번님이 아내, 아들과 오사카 여행 첫날 맛있는 저녁 먹고 또 명소가 있다고 해서 이동 전에 글 남깁니다. 행복 듣고 싶어요.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행복, 한이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행복한 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쁜아님, 잘 오셨어요. 김홍봉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1058번님께서, 오늘 오프닝이 좀 통통 튀는 느낌이었나요? 예, 그래서 저녁 요리 준비하다 말고 사연 보내요. 지난번에 우리 목장 식구한테 이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방송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보낼 때는 사연 소개 안 해주셨는데 이번에 소개됐다고 단톡방이 올라와서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다이 방송 들으면서 사연은 안 보내지만 다잘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감사하며 예, 이 감사는 제가 전해야 될것 같은데요. 1058번님, 우리 당향로의 전도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연락하지 않지만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으면, 통하는 느낌? 그 안에 같이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함께, 지인들과 함께 이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식구들과 같이, 예, 들으세요. 십자가의 전달자를 김은현이 부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계획 내려놓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라는 곡이었어요. 헤븐 리터치 워십 앨범에서 3665번님과 같이 들었고요. 백곰님,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 박우정이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089번님께서 듣고만 있어도 좋은 시간인데요. 치과 퇴근하고 버스 탔습니다. 이제 다인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출근. 맞아요. 아유, 오전에 출근하고 또 오후 출근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기쁘지만 또 힘든 건 힘든 거다. 그죠? 8106번님께서 자격증 따놓을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본다고 여성 일자리 센터에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죠. 또 나이가 있어서 사무 보는 일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몸 쓰는 일밖엔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뭔가 어쨌든 우리가 선택해야 된 일은 한 가지니까 뭔가가 8106번님께 딱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신청하신 곡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계시니까요. 마마스 브런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들려드렸고요.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 앨범에 있는 곡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듣습니다. 잠시 2부 7시에 다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부분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김명식과 조아문이 부른 곡이었고요. 마하나임님 퇴원하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퇴원하신다 그래서. 근데 몇 번의 수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있었고 오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퇴원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만 했지 뭐예요. 지금은 이 회복 중에 괜찮으신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김명식, 주아문이 부른 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저는 아침 6시 알람했는데 집에서 오랜 청취자거든요. 저녁 6시도 알림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은 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도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닐라 님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곡 신청하셨어요. 주나목과 유미란이 함께합니다.

동해님과 같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조수아가 불렀고요. 피아노 레슨 마치고 당향로 출첵하는데 미술 수업할 때는 당향로 배경음악으로 하고 수업할 수 있는데 피아노 레슨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조금 전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르치는데 곧잘 따라와 줘서 무난하게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9858번님과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 그럼요. 피아노 레슨 왔는데 예, 음악을 틀어놓을 순 없죠. 그리고 바닐라님,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유미란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술람미님, 참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연을 남기지 않아도 항상 듣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토깽이님께서 혹시 7시 되자마자 나오는 오르간 연주곡 뭔지 알 수 있을까요? 20개월 아이가 매번 들을 때마다 엄청 좋아해요. 아, 2부 로고 때 나가는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저희가 이게 2020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이 로고를 어디서 따왔는지가 저희가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떠왔는지를 음악이면 금방 알려드리는데 어떤 배경 음악 한 부분을 따와서 이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 앞에 음악을 깐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가니까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죠? 예, 저희가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곧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유, 귀여워라. 20개월. 음악적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뿌꾸레미님의 신청곡 성도의 노래입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네, 주님도 나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죠. 오늘 따님은 꿀잠 자겠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성도의 노래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프리지아님이 저녁 준비하면서 출첵한다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늘 저는요 잘 안 가던 산책로를 걸었거든요. 덕분에 레인보우 들으면서 만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더라고요. 저는 지치고 강아지는 좋은지 웃는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엄마 왜 일로 가? 제 하루 루틴은 레인보우와 아침엔 산책하고 저녁에는 다 밥하면서 듣곤 해요. 혼자 힘들지만 함께면 삶이 은혜로 변하죠. 특히 당양노 시간을 즐기는 거 아시지요? 예, 압니다. 고개 끄덕끄덕 압니다. 지칠 때 조이포에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또 기쁠 때 들으면 감사가 배가 되고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칠 때 힘나게, 기쁠 때 감사가 배가 되게. 스머프님, 5월인데 여름이에요. 요즘 새벽 예배로 하루 시작해서 너무 은혜로운데 피곤해서 친구들 만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두 눈에 힘을 팍 주고 있어요. 허벅지는 안 꼬집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예, 꼭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끝까지 완주하시리라 믿습니다. 배고픈 고질라 님도 계시고요. 동행님이 주님여 이 손을 신청하셨거든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BJ 토마스 목소리로 오늘 들려드리고요. 원성다음님은 지금 끝나셨겠다.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성원교회에서 주방용 칼, 봉사, 칼, 이렇게 가는 거. 많기도 합니다. 18자로. 예, 봉사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수고 박수 쳐 드리는 마음으로 동방현주의 사명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임진영님과 함께 할게요.

동방현주 사명까지 들었습니다. 이병희님 오늘 꿀떡 드셨네요. 호떡. 줄 서서 먹는 호떡의 맛. 이게 줄 설만 한가요? 예. 밖에 날씨가 비 올 것 같아요. 오후 시간도 찬양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오늘 은하수 구수롱님의 이제 거의 2시간 다 돼가는 당양노 시간은 어땠는지요? 수평기님 오늘도 바쁘셨어요. 맞아요. 습하죠. 좀 비가 내리려고 그러나 봅니다. 모내기 하는 이웃분들 빵으로 간식 갖다 드리고 지인분이 보내주신 장어구이에서 먹으면서 우와 오늘 저녁 메뉴. 최여사님은 오늘 산책 친구가 진짜 그 도시락 달걀 후라이까지 엎어서 싸와서 뭔지 알겠어요. 옛날 우리가 학교 때 먹었던 그 위에 달걀 후라이가 있었던 도시락. 집에서 학창시절 분위기로 맛있게 먹고요. 추억의 도시락 얘기도 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고 아직도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바운스 바운스예요. 저도 양은 도시락 장만하려고요. 그래서 섞어서 먹어야죠. 그게 맛이죠. 요즘 그렇게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죄악돌 사랑님. 새벽 동트기 전 눈 뜰 때 오늘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푸르른 들판 새벽의 상큼한 공기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당양노 찬양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눈 떠서 동틈 그 모습 푸르른 들판의 새벽의 그 상큼한 공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또 당양노에서도 찬양 흘러나오는데 주님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오님께서 신청하신 팀룩 워십 주와 함께 걸어가네.

저와 함께 걸어가네 팀룩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어여쁜자님도 계시네요. 6270번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오늘 못 들려드리겠는데요. 예, 이 곡은 제가 내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끝곡을 걸어놨거든요. 내일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날씨를 보니까 100%라고 되어 있어서, 아, 비가 좀, 봄비가, 여름비라 그래야 돼요? 아직은 아니죠. 5월이니까. 봄비가 꽤 내릴 것 같은. 지금 내릴 때가 됐죠. 좀 건조하기도 해요. 예. 좋은 날씨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조금 더 누렸으면 하는 욕심이 있긴 한데 또 지금 비가 필요하다면 비가 내려야죠. 그래서 비 준비하신 일을 끝곡으로 준비해놨고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우산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추워질 수도 있겠어요. 좀 끄끄한 왜 습도가 많아서 느낌이 좀 좋진 않지만 조금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이 곡은 멍멍멍님께서 신청하셨거든요. 예, 비 준비하시니 위럽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뻗은 의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12장 보내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LA 남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 돌보아 주며 517장 찬송을 2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깜깜한 시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말 없이 소중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473장을 유창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서울 방합창단이었습니다. LT방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입니다. 윤경주의 피아노 반주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명랑명랑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묵묵히 따랐던 아들 이삭의 온유함을 닮게 하옵소서. 아, 성경에서 보면 참 이삭은 온유했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랐던 그 어릴 때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한 뒤에도 참 온유했던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면 물러나곤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내어주셨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게 해주셨네요. 회개 화평 거룩님, 아드님과 관련해서 참 속상하신 그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아드님이 사귀는 여자분이 그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가 참 세상적으로 부요하지 않아서, 더구나 그 부모가 교회 직분자시라고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세상적으로 돋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열심히 한 발 한 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아드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분들이 오히려 안 됐네요.

엉망이 아드님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 화평 거룩님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요. 라시님께서는 오늘 인사하면 이번 주는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행 가시는군요. 토요일에 돌아오신다고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상황 되면 올게요 하고 보내셨는데 저는 매일 기다릴 것 같네요. 편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유동근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새벽기도 준비 중에 인사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 정해주셨습니다. 민호기와 지선 고정민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내 이름 아시죠? 디사이플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최석조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흑진주님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신청해 주셨어요. 천인안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은 은혜 맡은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단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때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고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때로는 나는 별다른 은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관리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기도와 손길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 준비했고요. 강무림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슈퍼별님, 명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성함을 뵈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금요일까지 아들 군대 전역 기념으로 아내님이랑

일본 오사카로 여행 갑니다. 안전히 즐거운 시간 되길 빌어주세요 하셨어요. 아내님과 아드님과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유리정은님, 두 달 반 파견 근무 마지막 날 세 번 전철 갈아타면서 좀 먼 곳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분들 만나서 일도 많이 배우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행복했다 말씀하시는 유리정은님의 마음이 참 보배롭습니다. 지기66님께서는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쁘시다고요. 그런데 모내기까지 해야 하신다고 하네요. 모내기 잘 끝내셨나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고 보내오셨는데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주의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평생감사님, 요즘에 저녁 기도 시간에 부르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포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해피봄님, 창문 틈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 봄이 참 좋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봄과도 조금씩 안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가 봐요. 짧아서 더 아름답고 지나가기에 더 그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계절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봄과 같아서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이 봄 가기 전에 이 곡 들어야겠네요. 봄과 같아서 이대귀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사랑과 배반을 똑같이 잊고 속삭였거나 외쳤던 말을 잊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어떠했는지 기억하라.

조앤 디디온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기억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매일 은혜 충만케 하는 찬양 잘 들으며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민희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롱별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성진영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예숙님이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득 찬내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낮에 기온이 부쩍 올라가서 이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살짝 들죠. 이와라니

님, 실록이 푸르는 계절 한복판에서 평안을 외쳐봅니다. 모든 일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더워진 날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께서는 계속되는 더위가 걱정인데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 곡 정혜욱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5월 햇살이 가장 좋을 때 라일락 자스민보다 훨씬 강렬한 향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쥐똥나무 꽃인데요. 요즘은 공원 울타리도 많이 심는데요. 향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나무의 열매 때문입니다. 하얀 꽃이 진 자리에 가을이면 작고 동글동글한 까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요. 꽃을 알고 향기를 알고 열매를 알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꽃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다는 옛날 만화 주인공처럼 우리도 꽃 향기를 맡으며 하루의 수고를 툭툭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사라 그로버스의 Praise to the Lord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5월 19일 화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늘이 좀 흐리고 왠지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하루 종일 있는 좀 답답한 하루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향기 내는 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기분이 이게 프레쉬, 상큼해질 수 있었죠. 전 라일락 자스민보다 쥐똥나무 꽃에서 은은히 풍기는 향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예쁜 꽃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하루 또 열심히 살았으니까 두 시간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또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준비해야겠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고민 상담 모두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to the Lord who is my rock. He is my strong tower. Praise you, God.
1: Bob Beach의 노래와 인도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함께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함께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사연 또 함께 나누면서 이어갑니다. 조날구님께서 찬양 들으며 하루를 정리해요. CCN 캠프 감사해요 하셨고요. 3431번님 성우님 안녕하세요. 쥐똥나무 꽃 사진으로 보냅니다. 이 꽃은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네.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이뻐요. 이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렇죠? 네, 향기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어떻게 저희 오프닝 오늘 나갈자고 일주일 전에 사진을 딱 찍어두셨네요. 네. 음악은 님께서 하루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매일 듣는 CCN 캠프에는 처음 댓글을 쓰네요. 내일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하러 올라오시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수술 진행하러 오시는군요. 그럼 또 잘 모셔서 하루 정도 며칠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 잘 돌봐드리고 또 건강하게 수술 되시면 또 튼튼한 무릎으로 또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옆에서 잘 섬겨드려야겠네요. 네, 내일 수술 잘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김승희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은화의 목소리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사연이 쏙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아 좋네요. 4503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꼭 좀 부탁드려요. 꼭 좀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18번님도 오늘 날이 흐렸지만 너무 시원해서 좋았어요. 땀도 적당히 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올여름 예, 이만치만 해도 좋을 듯한데요. 주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요 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날씨에 대해서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 나는 이런 날씨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다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조금 일찍 왔다 더위가 일찍 왔다

이런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바람, 햇살, 또 이 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떤 계절도 싫은 계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얘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요로니님께서 신청곡 데이빗 밀스의 My Father's Chair입니다. 유튜브로 며칠 동안 신청했는데 안 들어줘서 어쩔 수 없이 PC에 레인보우 깔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 유튜브 창은 잘 못 보거든요. 샵12인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왜 또 핸드폰도 아니고 PC에 깔으셨대? 아, 레인보우가 PC 버전도 참 좋습니다. 네, 오히려 PC로 하면 인터넷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로 안 나가도 되고 또 PC에서 좋은 스피커 딱 연결하면 아주 잘 들리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러빔의 노래부터 들려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기쁜 소식 들리니 이어서 들었고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요. 일상이 말씀님께서 샬롬 CCM 캠프 게시판에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아끼는 옷들 손빨래하면서 함께합니다. 오늘 밤

듣기 모드로 하셨어요. 아, 듣기 모드 좋죠. 네, 좋습니다. 라디오는 원래 듣는 거죠. 네,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좋은 노래들 같이 나누면서 함께 시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씨앗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신청곡이었죠? 바로 듣습니다.

성경민의 곡, 김정희의 노래, 어머니의 기도 함께 들었어요. 성경민 목사님과 그 부인인 김정희 씨, 또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노래도 앨범도 발표했죠. 이렇게 한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노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거 참 멋진 일 같습니다. 아, 부럽네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브라운 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리고 찬미 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이어집니다.

참여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데이빗 미츠의 My Father's Chair 신청하신 분 있죠?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0: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자연계를 말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이란 약자의 살은 강자의 먹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것을 말하죠. 적자 생존은 다윗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말로 유명하지만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펜서입니다. 스펜서는 우수한 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갖고 그렇지 못한 자는 손해를 입는 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적자가 아니기에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펜서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스펜서의 말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적자가 되어서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끌고 복잡한 도로로 나가서 30분만 운전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사소한 일상에서까지 치열한 전투 정신을 요구하는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끼어들기라도 했다가는 빵빵 번쩍번쩍,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실수 한번 하면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욕이 나오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홀로 점잖게 운전하고 가던 사람도 옆에서 끼어들겠다고 깜빡임만 켜면 갑자기 카레이서가 되어서 속욕을 냅니다. 인텔사를 30년간 이끌었던 앤디 그로브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미래의 생존 근거를 잃게 된다. 항상 긴장하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항상 긴장하는 편집광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고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편집광이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는 의미 언어입니다. 손동작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라는 수어는 양심,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는 양심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몸과 피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어른들은 몸이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몸은 완전히 굳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쉽게 발전하고 성장할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잘 휘어집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은 그랄 땅에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선 바보라고 합니다. 적자가 아니죠. 그런데 바보 같은 이삭이 망했습니다.

0: 합니까?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부에 광고 듣고 새 노래 뉴지쌤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시스템 새 노래로 함께하죠. 오늘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난달에 CGN 캠프 잠깐 들렸다 가셨죠? 국내에 나오실 일이 있을 때 CGN 캠프 잘 들려서 새 노래 발표 전에 소개해주고 가셨는데요. 노래가 정식 발표돼서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의 뉴스 CCM 신현미의 곡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되자마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새로운 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노래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익숙한 노래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노래에도 관심을 한 번씩 가져주시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한번 콕콕 찍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하겠죠. 늘 함께 하시네 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입주 아파트 조명 야간 시공 중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최애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 지금 일하시는군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 조명이면 전기도 다뤄야 되고 조명 그 기기도 다뤄야 되고 아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도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제가 또 신청곡 바로 들려드려야죠. 청광수의 신뢰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선의 사랑은 남는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1시 27분, 28분 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까 야간에 아파트에서 조명공사 하시는 분 있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보통 이 시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거리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 야간에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많이 계시겠죠. 안전운전, 그리고 조금 피곤하면 창문 열고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시면 좋겠어요. 꽃의 향기님께서 가게 일을 마치고 CCN 캠프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가을 수연맘님도 오랜만에 왔어요. 좋은 찬양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들려드려야죠. 바보 생각의 바보 바울, 그리고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잘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죄수 내 산소망 이 곡은 데이빗 밴드의 노래로 함께 들었어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곡 죄수 내 산소망은 The Living Hope, 필 위켐의 해외곡을 우리에서 번화해서 부른 곡이죠. 네, 광야를 지나면은 히즈윌의 노래. 김동욱의 솔로인데 이 노래도 이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네요. 좋은 노래는 여러 가수들이 한 여러 번씩 불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 말이죠. 스테판 그레칭어의 Knowing You 이 노래도 널리 알려진 곡인데 참 이 버전은 그레칭어의 그 목소리의 매력이 참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앤 윌슨의 마이 지저스 함께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사랑이야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참 마음이 순해지고 그 뭔가 가득 차는 참 좋은 축복의 찬양이죠. 조수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두 시간 함께 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주찬양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이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이어봤습니다. 전해드린 찬양 이 곡 너무 좋아요.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만세하는 레인이를 보내주시면서 엄지척 해주셔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드리는 선곡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해마다 이렇게 방송되는 방송 횟수 또 좋아요 횟수로 특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곡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눔의 행복이겠죠. 평생 감사님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나누는 행복이 되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하셔서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함께 부르는 참 멋진 곡이죠. 나눔의 미학. 제목도 참 멋있어요. 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눔의 미학 함께 보시고요. 사랑님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찬양 들으며 넝쿨 장미가 예쁜 공원에 놀러 가려고 김밥 쌉니다. 오늘따라 평안한 삶이 더 감사하네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써주셨어요. 찐파랑님 열심히 일하며 귀로 들을게요. 정구지찜 찌짐 아 이거 항상 헷갈려요. 정구지 찌짐님께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샬롬 하셔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오늘 어제 생긴 밴드 찬양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어제 생긴 밴드의 참 아름다워라 줄라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나눔의 미학 신청곡 이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님께서 와주셔서 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결국엔 주님이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찬양으로 이어뵀습니다. 이춘수님 예전에 면허 땄다고 자랑했었는데 다섯 번 운전해보고 아, 두 번을 그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시면 네 아무래도 그 운전을 하시길 어떡해요. 남편에게서 운전 금지를 받고 지금은 도보로 다닙니다. 운전의 갈망에. 아, 그렇죠. 예, 면허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항상 그 초보에게는 그렇지만 조심하셨어야지 될 텐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선은 좀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다가 띄엄띄엄 남편분께 한번 좀 옆에서 좀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걷다가 목마르실 때 들어와서 달달하게 커피 한 잔 교환하시라고 커피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사임당님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 나눠주셔서 사임당이라는 이 이름에 갑자기 그 강릉의 사임당 연수원 수련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복 입고 3박 4일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 여성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배웠었던 아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영의 마이 지저스 유리정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 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춘수님 감기 다 나았고요. 치과 치료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건강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김하은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김하은의 프레이 기도라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존영 마이 지저스 김하은 프레이

보통은 이렇게 랩이 들어가는 찬양을 축복송에서는 자주 선곡하지 않는데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는 정말 특별한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에너지님께서 포레스트 찬양 남겨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이어받고요. 김하은의 프레이 또 조은영의 찬양 7493님도 다른 곡으로 청하셔서 맞아요. 주말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마이 지저 라는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아비가일님께서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도 아자자자 하셔서 아자아자 외쳐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부른 영어 버전의 찬양들,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을 보다가 정말 저도 태연님 덕분에 빵 터졌는데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게시판이 참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말들이란 무엇일까요? 하시며 책을 읽으시다가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사람의 각각의 인생 앞에서는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는 침묵만 흐르게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그리 몸이 망가졌는지 91세 섬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농땡이가 최고야. 맞아요. 농땡이가 최고야를 91세 섬 할머니가 해주신. 근데 이 말은 실은 아주 아가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아, 오늘따라 좀 농땡이가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글사랑님, 농땡이는 아니지만 그 쉬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19년 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반에 등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커피도 내려주고 쿠키도 구워주는 작은 동네 책방을 해보고 싶어서 우선 바리스타 도전, 그리고 제과 제빵도 도전해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응원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BNC, 제과 제빵이니까 BNC가 맞죠. 베이커리 앤 커피.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커피빵이 저희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사랑님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의 선물로 강릉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그 택배로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택배 발송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외국에서 그 지난번 축복송 삼행시 참여하시고 선물 받으셨는데 외국이라 저희가 선물을 배송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국내에 사시는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번호를 안 남기셨어요. 그래서 임인식님께서 장인어른이신 정순용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선물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남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시간 인도하실지 우리 묵상하면서 들어봄직한 찬양입니다. 라희 앨범에서 시어그림 김정석, 러빔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리고요. 석영찬, 홍민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땡이가 최고야 여기에 준비해본 곡은 가볍게 여행하기 한웅재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제키리 님께서 오후 2시에 다시 듣기 재방송 운행 근무하면서 방송 듣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승객분들이 같이 들어요 하시며 신청곡 들려주시면 승객분께서 같이 들으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음 대신에 가볍게 여행하기에 예람워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서경찬 홍민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김정석 김구슬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렸습니다. 몽실 언니님께서 치앙마이에서 두 번째 글 이곳은 우기에 접어들어서 밤엔 비가 천둥과 함께 무섭게 쏟아졌다가 아침에는 언제 비가 왔나 싶게 너무나 예쁜 구름 파란 하늘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솜씨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멋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오리날다님 오랜만에 레인보우 들어와 보니 벌써 걷기 1주년입니다. 집 근처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곡 신청해 볼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베네통님께서 회사 경비 사무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잘 듣고 있어요. 아멘 해주셨습니다. 영래님께서 농땡이요? 농땡이가 최고라고 하는 말 공감됐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농땡이 하지 못하고 시니어 일자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또 필요를 느끼기에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외쳐봅니다 하셨고 찡찡이 마음님 저도 울산에서 애청하고 있어요. 커피빵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모바일로 커피와 케이크 보내드렸습니다. 김성현님도 내일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중인데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모바일 쿠폰으로 응원 보내드렸습니다. 영래님, 베네통님, 오리날다님, 몽실언니님께도 모바일 쿠폰으로 참여 감사의 마음 전해드렸어요. 홍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아, 오늘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만 걷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 사랑 나눔 페스티벌로 새가족 초청해서 신나는 게임과 레크레이션, 맛난 음식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도 보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주관한 자리 한 영혼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답니다. 사연 조금 늦게 오셔서 저희가 급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투다리님도 와주셨고 라니님도 사연 써주셨고 그 밖에도 도착한 신청곡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곡들은 또 이삭줍기 토요일 주일 녹음 방송 할때 여러분들의 신청곡 잊지 않고 이삭줍기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은 소울 서바이버의 Jesus, I Love You라는 해외 CCM 함께 나누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요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으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자신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부를 누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소득의 10분의 1도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아버지,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그 열쇠를 맡기신 주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개를 들어 더 멀리 보게 하소서. 이 작은 믿음을 서로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 함께 합니다. 박은경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들은 것을 우리도 귀로 듣기 원합니다.

463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울어도 못하네 김구삼의 찬양이고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355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506장 찬송 준비했고요. 엘티방님이 신청하신 구주여 광풍이 일어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토피넛 라떼님, 주님과 가치를 청해 주셨어요. 브라이언과 연희엘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존 영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L 여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옹기장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위대하신 주를 334장 찬송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다릅니다. 위로부터 온 진리는 영원하며 그 진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손해가 따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걷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선택, 삶의 방향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성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영숙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그리고 명지 홀리보이스가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다르크님, 미국 조지아에서 퇴근 후에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진행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많은 위로받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 소망이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요즘 좋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으신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이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송정미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부제가 시편 139편입니다. 이어서 이수전도단의 비전, 진희사랑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합니다.

새벽마다 김소진 로를 걷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의선 철길과 나란히 걷는 김소진 로를 따라 개나리꽃, 산당화, 벚꽃, 살구꽃, 매실꽃, 꽃사과나무꽃, 라일락, 조팝나무꽃 순서대로 피고 지고 자꾸 피고 지면 찔레꽃도 하얗게 덩달아 피어나서 벚지도 까맣게 익어가던 거였다. 그 사내가 물끄러미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건너 건너로 반가운 눈인사나 나누던 나는 그저 잘 익은 벚지 한 움큼 건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찔레꽃 주변에서 서성거려 보는 것이다.

윤중호의 김소진 로우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꽃을 보며 서성일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듯합니다. 새벽에 서늘한 저녁 시간에 잃어버린 계절을

제목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어서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아나의 혼인잔치 유창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6947번께서 신청하신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격주로 주간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할 때 항상 방송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이제 많이 적응했음에 감사드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를 정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석공들은 돌을 쪼갤 때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로 돌이 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가능한 건 그 전에 수십, 수백 번을 두드렸다는 얘기죠. 보이는 건 마지막 한 번이지만 진짜 힘은 그 전에 차곡차곡 쌓인 시간들에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명확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치고 답답하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분명 나를 위한 선물로 차곡차곡 쌓이는 중일 거라고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뱃살 빠지라고 훌라후프 돌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초록빛님 반갑습니다. 예, 훌라후프 돌리면서 듣기에 리듬감이 괜찮았나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앞에 흐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선주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002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네, 벌써 비 시작된 곳이 있네요.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신청하신 분은 무로리님이십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어 하신대요. 그래서 장어를 보내드렸다고. 아, 잘하셨네요. 아빠가 얼른 평상시 컨디션을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은 느낌. 나나무스쿨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돌리 파튼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은 휴대전화 뒷자리 171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라 청취를 잘 못하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긴급 광고가 게시됐는데 전기실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예배가 안 열린다고 하길래요. 라디오를 얼른 켰습니다. 아, 그래요. 노랑 공주님. 그럼 새벽 예배 대신 이 시간을 들으시는 거니까 찬양 예배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순비님,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결혼 10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을 간답니다.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세월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사연을 주신 분이네요. 예, 이 노래는 5월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딸이 결혼하기 전날 밤 신랑 신부와 우리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먹었다. 나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새로 탄생하는 부부를 축복했다. 성찬식은 짧았지만 성스럽고 은혜로웠다. 내가 결혼 준비로 바쁘고 피곤한 아이들과 함께 굳이 성찬식을 가진 건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결혼 생활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거듭 태어난 부부다. 우리는 신혼 초부터 신앙 빼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출신도, 성격도, 입맛도, 습관도 모두 달랐다.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다. 그러다가 내가 마흔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회심하면서 결혼 생활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집에서 받으려고만 했는데 주는 것이 더 좋아졌다. 우리는 이제 상대의 필요를 먼저 살피려 한다. 같이 있으면 더 편하다. 주의 성찬에서 배운 신비로운 지혜가 힘들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살려냈다.

휴대전화 뒷자리 5903번으로 참여하신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출근하면서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시겠어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마당 잡초 정리 끝내고 우유에 커피 타서 한가히 들어요. 이만하면 행복님. 친구와 환갑 여행 중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음악 들으며 걷습니다. 행복합니다. 5591번으로 오신 분. 네, 여행 중에 들어도 좋고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집에서 편안히 들어도 좋은 방송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단비가 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불평을 해도 비는 멈추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0: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Rock of Ages, 만세 반석 열리니,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5월 20일 수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열었습니다.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하나님의 진리 등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였습니다. 짜장면이라는 레인보우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의 사연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최근에 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고 마음에 작은 염려가 있었는데 대구에 사는 작은 딸과 사위가 어버이날 못 왔다고 집에 와서 용돈과 꽃과 편지를 주면서 편지를 확인하라고 재촉해서 집사람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순간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태명은 품이라고 하네요. 엄마 품에서 잘 자라라 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도 카톡 프로필을 품위로 도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한다 지원아 현동아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셨고요. 예, 닉네임을 짜장면 쓰시는데 이제 성함 불러드려도 되죠? 서상철님 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너무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사연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동안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와 태명도 너무 좋은데요.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 품이. 그래요. 우리 애청자분들 손주 두고 계신데 다 이제 카톡 프로필이 손주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짜장면님의 톡 프로필 사진도 이제 품위로 도배가 되겠어요. 건강하게 아가 태어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시니까 경과 좋게 잘 회복되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청곡 나누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요셉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선택은 일시적인 불이익과 고난을 가져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유혹에 맞서 믿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선 미지근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협 없는 믿음, 결단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4번째 묵상 말씀 유혹은 지푸라기다

Wonderful Words of Life. 다 읽고 오묘한 그 말씀.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4660번. 항상 이 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참여는 오랜만인데요. 좋은 찬송가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참 좋았습니다. 김주연님은 선생님이시네요. 신청하신 곡 Blessing Song, 축복송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요. 나를 알릴 채널을 만든다든지 또 내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는 플랫폼 혹은 내 실력을 보여줄 포트폴리오 등등 어떤 형태로든 나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습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어떤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건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돼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실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죠? 날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자, 촉촉하게 비오는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길용의 아바 아버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 비 오는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굉장히 모처럼 오랜만에 내리는 봄비죠. 예, 단비입니다. 반가운 비인데 사실 최근에 좀 더웠어요. 30도가 갑자기 막 넘는 폭염이 예, 나타나서 좀 5월 중순 하순 가는 이 시점에 너무 좀 이르게 많이 더워졌었는데 막 먼지도 일고 예, 뜨거웠던 대지를 좀 식혀주는 반가운 비 더불어서 좀 분주하고 복잡했던 내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좀 반가운 비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차분합니다. 예,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도레미파 보라시도님도 여기 전주도 추적추적 비가 오네요. 얇은 바람막이 하나 걸쳐 입고 출근했습니다. 남기셨고 그레이스님도 촉촉히 비 오는 비모닝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분다고 하니 미리 좀 챙기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제법 많은 양이 내리고요. 내일 오후까지 일부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 좀 장우산 같은 거 긴 우산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양건준님도 와주셨고 추억님 예, 반갑습니다. 이춘수님도 듣고 계시네요. 아, 오프닝도 많은 분 공감해요. 예,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참 뭐 많아야 살아남는 이 시대인데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구석 예,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믿음으로 오늘 수요일도 잘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긴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비오는 이 아침에 어울릴 만한 곡들 신청곡도 받겠습니다. 별사탕님 동해 이곳도 촉촉한 봄비 오네요. 하, 근데 갱년기 되니까 섭섭한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유유라고 남기셨는데 갱년기 되면 약간 그 업앤다운이 좀 심한가요? 감정 기복이 조금 더 심해지나요? 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예. 별사탕님 오늘 좀 쉬었다 가세요 여기서 예, 마음도 정리하시고 나는 나야님 출첵합니다. 집에 쉬면서 운동 등록했어요. 오늘 3일째인데 이제 작심 3일 그 3일이죠. 약간 게을러지려고 하는데

비 때문일 거야.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라고 남기셨는데, 아, 3일째가 원래 좀 힘들어요. 예, 이게 고비입니다. 예,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돼요. 반가운 빗소리의 수요일 시원하네요. 오늘도 은혜비 가득한 하루이길. 최은지님도 와주셨고, 회사자님은 잘 잤어요. 너무 잘 잤네. 두 눈덩이가 그냥 팅팅 붙도록 잘 잤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니까 출근길에 봄비 좋아요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봄비 좋죠. 오늘 분위기 있는 수요일 같이 시작하면 좋겠어요. 제이 주를 찬양하며.

은성맘님도 반갑습니다. 예, 많은 한 분 한 분 오고 계십니다. 합창곡을 좀 들을까요? L 여성 합창단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준비했고요. 어폴로지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크럭스의 오 마이 갓까지 네 곡을 합창곡으로 들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엘 여성 합창단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어폴로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두 곡은 이제 여성 합창, 여성 중창이었고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리고 크룩스 오 마이 갓은 우리 남성 중창, 남성 합창단 음원이었습니다. 네 곡의 합창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찐파랑님 지하철 기다리며 방송 듣습니다. 내리사랑님 주와 함께 또 출발한

오늘 하루 남기셨고요.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아 오늘 선곡 좋다고 남기셨고. 0232번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아이들 남긴 계란김밥 야무지게 먹고 커피 한잔 찾아 헤매는 중인데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라고 남기셨고. 안젤라님도 출첵하셨습니다. 찡찡이맘님, 방송 알람 맞춰놓고 아이 등교 준비시킵니다. 워킹맘인지라 늘 아침엔 분주해요. 하지만 찬양 들으니 기쁨이 충만 남기셨고, 오늘도 출근 준비 잘하셔요. 0005번님은 조이포유 스튜디오 안에는 그 재채기 할때 누르는 벨, 뭐 버튼 이런 거 없나요? 개인적으로 재채기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더 좋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희 그 아나운서들은 뉴스 할 때, 뉴스 부스에서는 밖에 이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재채기가 나오거나, 그, 뭐, 응급 상황, 긴급 상황 때는 그 뮤트 버튼이 있어요. 그 뮤트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소리를 내도 마이크에 수음이 되지 않는데, 그 뭐, 조이포이 스튜디오는 저희는 1인 제작으로 하니까, 그 마이크를 이렇게 작게 하면 되죠. 예, 요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데, 예. 정말 재채기가 막 연신 나올 때는 내리기도 해요, 저도. 그건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갖고. 근데 한방 정도는, 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 3803번으로 비가 안 와서 밭작물에 물을 대주곤 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반가운 단비가 내리니 작물들도 모처럼 숨쉴수 있겠어요.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일찍 엄마 집으로 출근하고요. 고유가 지원금 받는 거 도와드리고, 뭐, 겸사겸사. 오늘 모든 분들 마음까지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고. 나무그늘님도 어제 아파트 그 덩쿨 장미가 더워서인지 축 늘어져 있기에 얘들아, 하루만 더 참아라. 내일 비올 거야 했는데, 아, 마침, 단비가 내리네요. 장미가 생생하게 되살아날 거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또 남기셨고요. 클레란스님은, 훈디 비 오니까 이 곡,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비 듣고 싶어요. 우리 방그리 님도, 오늘의 아마 선곡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은혜비, 저도 듣고 싶네요. 라고 청하셨는데, 아마도 오늘 조이포유 채널에서 이 곡이 여러 번 들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또 일바로 나눕니다.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김민엽의 저 들판이 춤추는 이유 방금 들었고요. 앞서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비였죠. 우리 클레란스님, 방그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아가파워 월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주님.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